0: 엔진이야 221 리크리에트에서 카시오 디스로 메인텐 11000.
1: Say again. Six name. Yeah, 221.
0: 엔진이야 221 다이렉터 카시오 차리 알파 시에라 인디아 오스카.
1: 다이렉 카시오 디스로 메인텐 11000. 엔진이야 221.
0: 오렌지라이너 338 컨택 도쿄 레이더 120.2.
2: 1202 오렌지라이너 338.

0: SA450, radio still to 240 knots.
1: 240 knots, SA450.
2: Control, approach GP44, confirm normal speed.
0: GP44, affirm normal speed.
2: Roger that, GP44.
3: 도착 후 진행 최대로 가는 디센트 인클라이너 150, 바이브릿, 터치 15, 7, ETR.
0: 진행 209 도착 프로치, 라메 16, 레프트, 엑스펙트 ILS, 양키, 라메 16, 레프트 아프로치, 크루바이어 스완프, 골프 아라이벌, 메인테인 인클라이너 150.
3: 엑스펙트 ILS, 양키, 라메 16, 레프트 아프로치, 크루바이어 스완프, 골프, 어라이벌, 디센트 인클라이너 150, 진행 최대로 가는
0: GP44, descend and maintain 9000.
2: Descend 9000, GP44.
0: All Nippon 904, descend and maintain 7000.
4: Descend 7000, All Nippon 904.

0: 도쿄 어프로치 그래프는 드디어 1109, 펜딩 플라이가 166, 디펜딩 플라이가 150, 위에브 마이크.
1: Yeah, Mama 09 at Tokyo Approach. Runway 16 left, clear via Lube Fraction Swamp, go for arrival.
0: Runway 16 left, clear via Swamp, go for arrival, JGL 1109.
1: JGL Mama 09 at Maintain Flight Level 150.
0: Maintain Flight Level 150, JGL 1109.
1: Hey, fam. Contact 61, this is Maintain 8000.
2: Hi, JGL, for 61.

0: 예, 프리미엄 735탕 라이트링 250 디퓨전 메이트인 6000.
1: 라이트링 250 디퓨전 메이트인 6000, 에어 프리미엄 735.
0: 에테나 9919, 리바이스 라메 16 라이트, 엑스퍼트리스 영키 라메 16 라이트 어포트.
1: Confirm, runway 16 right, LAS Yankee, Air China 919.
0: Air China 919, FAM, runway 16 Romeo, expect Yankee, runway 16 right approach.
1: Expect LAS Yankee, runway 16 Romeo, Air China 919. China 919, confirm, still follow route as golf arrival.
0: China 919, FM, keep direct boost, 10,000.
1: Stand 10,000, level 5 boost, China 919.
0: Air premium 735, descend maintain 3,000.
1: Descend maintain 3,000, air premium 735.
0: Japan Air 942, after your landing, runway 16 left will be closed for inspection.
2: Roger.
0: JPG 5